0: 妹妹，你下去，我来。
1: 呀！
2: 哥，小心，此人武功极高。
1: 啊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
2: 哥，没事吧？
0: 没事。好功夫啊，可惜却用在打家劫舍上了。
3: 你错了，我们从不打家劫舍。
0: 你们兄妹两人武功高强，为何不投靠朝廷，却甘当山贼给祖先抹黑呢？
2: 我们正有此意，只要你娶我，你娶我的话，我们兄妹就跟你一同西征，为国效力。
0: 你的条件既荒谬又无耻，我怎么可能答应你？看招！呀！
2: 快走！啊！